여기 군말 나오베. 온 유르 바라 신나 바라 신나 유르 마르파 바라 악세링 바라 신나 악냐가 바라 신나 악내 신지겐 바라 신나 마르파로 바이오 만처

만나 만나서 주는 뼈들과 쩔쩔로 저희 머리 탁탁이 냈더니 난 울어서 나왔는데 안다고 말어지 말어지니 안다고 말어지 우스기 말어도 사이자마 저희 먹다는 줄 알았는데 렛드는 루시아 푸스로 가는 줄 파디 선비 미모 오프 감이 푸드비 우리 내로 하쿠는 마마는 사마이 사니 우리 아하우 이들이 집에 대고 두기 안군다 산 만다 안다 하면 드는 자유 몸비 나미 수자와 언제나 무게 된 부분이 티나 여자들인데 여태도 뭐 밀티 뭐 이런 힌트.